0: 기다려 right now 이 나가라 we go start 매구리 아우
1: Bien, para el cotorro, macho, dice...
2: La buenísima, 91.7.